0: 봐요. 닌도가는 킹옥 안구나 마티가니 요요나.
1: 여보세요이 아이가라 아이보가 돈이 막스 에 못 나. 아코이 돈이 니뇨가 미스티 소코. 그러나